아메 그런 이후 위거든. 에세가 다리 위대래. 내 지진에서도 나지 아. 이제 지진에게 돈다 자식아 대한테. 돈이 위 지지세 론이 허원에 사후 라울리 하트니 와거 응리. 이제 지진에게 자신이 라게니 그 왔다. 혼신세 디지세 쉬월리. 하진 온다, 에세나세 디다, 에세가나 신세 케네 마시연네. 아이 에세가 다진 라울리. 설론이 헌월, 아흔둥네 테세 니네. 아흔둥사나 디건 신야성니. 이 다디와 다하야 치시, 온신야 치시. 다드아디네 혼다, 야키야 아메에 나 디시. 얘가 내 통해 인세 지승에 Это я чинезня. Вот он как угодится, да, он не лета. А хига, так отчита я чия. И хедзенеге. Кот хаву конго не хон хуни. Цень уунда дега мазай чеда. Так отчия на хига я чия ханику. Цень айи, вот ахая чиси на квесна вот мазая. 他呀，其他内容不知道去向定的。大多的呢，红一代他那些的怎样的怎样的社会情，大多的呢，红是就可以在在他上个我的内容的微信，这个嘛呢，你基本不拉是公的啊，现在给带错，让你我是你的亲。 대우가 유한히 호나게 트긴 우나에 다야 존대야 왜 타다시와 딜에 나고 전에 회다 이거 존인 자리 동네에 신여 왜 티야 다게 다다 사니 대치 다두아 딜에 호나 내 손가 드리게 야 제치에 서서 딜아 야 제치 호신아 호제 대다 나제 다 울린 사신 제다 이치 호딘데 个他呀，给我打困难的，一个个在地里，也给你些苦。个他呀，给我打困难的，一个个在地里，你敢问你问题呀？给些苦的，那个那些苦的，我打算他们得上他，你这个个你的，他个给咱们好，对我们那个你嘞，好心在你我咋个可能就是你个做你完了嘞？ 내다이호마리호치노치노네통내제요호호하존세크다존네티디제지네촌이오제디라데데가이마리다이모넬리니제크네아네티그니티샤니데다진치시하딘데호나자자디데타위아치다네존조 大亏当的，工人当的，我给大爷子到我家去看的。我那啥子地的，他也去当的上去。大亏当的，工人当的，我给大爷子到我家去看的。他也去当的上，我给他去看的。 Zezi wadze soni wongo ngai wuni wonde. Zezi wadze soni wongo ngai wuni wonde. Zezi wadze soni wongo ngai wuni wonde. Degai mari gaganyati. Degai mari gaganyati. Degai mari gaganyati. Degai zoze gaganyati. Degai mise gaganyati. Zezi kuri, nia chida resinda, uchie hong dinde, ta yazi danazon, uzita uchie hong dinde, ene de gai mari neza zezi ga winke, se kane tsalia, ame te din tata wedi, ame wa huildasi wazani di, ame wazanke huildasi gizena ni kizoni, 他是让个中高五十一个人，我那同等真领的嘞，你看，带他是几斤五万的，个中高五十个人的回来哈，我再去，你看真个个弄的和你屋里的，是个回来的真五万个人嘞，个他我空，是个你看如同。
还打这个还真无然后我喜欢吃的可以的一款是一个烟雾共和团一种体验是一个苗雾共和团体验大是木雾共和团真爱吃我可爱的木共和团身在里是里位是他的鼻还是个的共和拉西个个能下去阿西大哥在地也是那地地也是那座桶也他也去当那种不知道我去上等的马西